0: almost from the first day of our birth onwards, all of our actions, most of our actions, lives were driven by this self-cherishing thought. And then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we have been engaged in this task since beginningless throughout all these lifetimes. So this self-centered motive really lies at the heart of our action. And even from birth onwards, we are always trying to seek something for ourselves to gain, to achieve some gain and so on.
1: Mm. Ta, ngaran zo ta mizi ta ge wanda chabe yin. Ta yin ko reng shing ge ta phung bu du zu sam yin ne na ge te na ga we te chi we te cha de ge wa. Ta de de bi chen be ga da ji dong ye mang gu chi ngaran zo nam ju da ga zo da ji ko chen ji ge da dong ye re shang zo xie de ge wa. Ta san ji bi shi yu ta ne du shen yong na ta di ji di lo mo tu wa ge chung wa le yi. So, lo mo tu wa se ha ko lo chen ji ge. 생이 말해서 늘 현지 그런 식 말해서 제가 잠깐 뭐두어 써야 돼 늘 현지 그런 식 매번 인도산에 고 써도 놓아래. 뒤 인배 좀 전데 코다 겨 인등에게 로 뒤에 직지하래. 로 뒤어다 로 뭐두어 이후부터 고 겐다 차대기 하래. 그래서 겐데 주 직슈 또 패나 겐데 주 직슈 또 충돌해야 돼 충이래. 그래서 뒤에 인배 인도 뒤에 그 차내다 아 가소래 그게 상당히 늦었네. 나란즈 남규 연자 현지기다 동해를 시대 뒤태디 야야 똑치나 아 로로브로 지기 중앙 인바 이르산에 로로브로티 거 가로 지기 세드로 지기 다 중전 뒤타네 나란즈 남규 연자 앞에 세드 매베다 깨가 나시 동해 시대 뒤에 세드 여러 지기 에 가서다 차대 가래 그래서 근데 인바 이르산에 따오 아 그거래 뒤에 와대 사진이 인바 인도 다 디 다 자와로데 되게 쉬운 날씨리 처지네 댄싱 샤데 하래 처지네 랑집은 집에 진진 되게 댄싱다 배 직접 니누르 샤니 다 디타네 아주 강한데 체되게 하래 사 뒤 닫아봐도 나한테 니그 의리야 랑집은 집에 진진 되다 아니 다도 집에 댄싱이 부대 왜 뭐냐라 왜 가서도 민주의 용중 미식의 도치랑 차지 난수 줄이야 대도 봐 댄진다 진진이 부대 라당 제제 직접 찍 제제 다 도스 대대기야 자 드디어 이번 인도산에 다 딘 레볼이야 다 민주의 신도 동해 망구지 세도 마시는 용거야 동해 망구지 세도 마시는 용대야 이들 타도 더동 알아서 차당 왕기 동해 내배 쇠세 다 대대야리 중요 자, 근데 이번 인도 다, 다 두 달에 가서 그래, 지금 예배 싸워로 돼, 근데 랑지면 집에 진진인 받다, 대면 집에 댄진인 받디, 재주 시작해, 재주 춘, 뭐죠 춘이 좋나, 다 달래야, 다 삼십 단구야 그래.
0: So eve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single lifetime alone, we will notice that many of the sufferings that we experience, that we encounter, are in actual fact our own creations, you know, human-made. And these human-made sufferings, to a large extent, can be either eliminated or at least reduced by adopting certain changes in our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so on. And also, so through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it is possible, transformation of attitudes and consciousness, it is possible to reduce and in some cases totally eliminate much of these human-made sufferings that we face. However, there are some aspects of our suffering which from a conventional point of view are thought to be insurmountable, and these are also recognized as being some kind of natural suffering, such as the suffering of aging, death, and so on. And these, other than you know, accepting these, there is one cannot really prevent them or eliminate them from a conventional point of view. However, from if you view it, even the second category.

0: 단양에 가수를 그게 싹쟁이랭기 저 풍부 쿨지 찍네 내가 가다 지 용배 샹왕도 줄대봤다디 고 지금 양에 남다 고 동해 이런 신이 인도 자네 대자와 아니 다도 몽바디 가수를 그게 유진 내루 이네 다음에 봐 통일도 자네 그 내루로 치지도도 짐바디 나도 로디 다도 짐바디 내루로 치지도도 짐바 로이 뭐 시에토그로 와 대고 로시 뭐 시에인도 자네 다 랑슈기 아니 그 로디 슈슈슈 총로 대하지기 대단해 아니 냥하는 데 왜 고만 토토리 디 탑토나 아니 두메기 싸와디 다 땐도 세바인도 자네 아니 땐도 시워리스
1: So we were speaking about the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0: 어 대단히네. 말하는 주제 때가 냠용 들도 스파이어를 잖아. 아니 지가쇼다. 말하는 라모 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 옆에 거기 루율 마셔는데 영대 용도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약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로 근데 다 영대기 와래 지나다 변화한다 그래서 가시아 배제다 사인용이 와래 안다 대도롱 쇼룬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시즘 질려파 떠오른 추주, 송주, 필요한 것들이야. 아니, 미 뒤안다, 무시 송주 나스디 가서 올다. 뉴유 송주 조사리. 뒤 동거 관리야. 안다 떠오른 추주, 안다 가주 나야. 뒤기 러주 영사로 차림이 삼을이야. 무시 또 세주송어래. 무시 제주송이지 말해. 무시 대미장가 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야다. 간다치 저도 상업 배차리지래. 산대 산대래. 공타가 까면 쇼를 가져 숨기. 들을 수 없죠. 애 다음 시편은 예 잘. 근데 자갈이 양 어디다? 데벨롭더 십주 파스 되는이야. 제 다 선배 커도르도 시라 주주된 게 스케치 형 말했지. 이네 샤베 커도리야. 투덤 중에든데. 다 망구 중소화. 샤 망구 중소. 나는 윤심시 샤구 중소 투덤 쇼리. 나는 예 잘이야. 그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구 쭉든 가서 어디 두둠을 실한테리 별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순위선으로 연대기 엔다 러니즈 코너리 별이야 냐론이야 캠보 아추스니 콩 젤룰이야 시야 중타주리 둔다 지금 나눠리야 코랑게 구분 뱃갈리야 아 예체 배고프는 콩고 서로 다 뱃 미즈코르 뱃 문사 쉬우니 쉬우지 그다 kale jebe chadeji resha sarala ya lokashi ju lomnyi nabare sa kuna zawa nyingmari kuna yini sarala ya lozun che chabikuro si chene oda jik nanjoma yi nyamshin nange zo pulbo resha chene oda lo niz konri kuna anda jalil da shiga chungtaji re kuna rangi gidu da kuna ngoshi bada chero chi ngangos tu chu chene oda 근데 용 중다 줘야다. 다만 늦을 때에 나란조도 냠뇽도 요 말이지. 이내 때 늦을 때에 다 냠뇽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디 코란조 냠뇽 들었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아 냠래 난다 충분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그 쿵댕이 붙지. 네 쿵 똑세 너도 규디디다. 그 찬대 인도 붙지. 그래서 롤지 내부도 와. 자, 근데 제 인도 자네 애네. 담바점된데 구즈들라 소지 담해버지 아니 도지된이 내리야 아니 졸람 땡직내 송대 송소하는 시신이 졸람 내 아니 얘기 비가 가서 세미지십에 이신건도 제접어도 튠직리야 침바 튠직리야 응건도 잔내 대내가 와서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무슨이 디디 다 태고 투무 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등이 다 상계지 가서 우리 그게 전주 선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시켜 주시면 난신시겠다 구시 등이시면은 아니 이제 시켜 주다 가오래. 자, 근데 이 뭐 인도인이 도우스 사무실 다 인도다 전주 선배 때문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고 주고디 런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학을 신받다. 런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주기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다 몰람 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구세야디 추구 뒤지 이인래 아니 그게 샤데바 찍다 초구 쪽으로 구세야디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기 아니 꾸이 잡아 샤데바 찍기 대자호 용서 뒤에 아니 이시 추구스네 나도 원이 구스네 나도 간다 샘런신 남다 다디 루르지 점아 타다 그게 빵배 아니 제가 연대도 된다게 원이 입구래 다 샤댕했지. 그래서 이 누구 시도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대시에 들려야 삼다 이들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n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haulum lineage to Tengu Khenzhe Rinpoche, Thaulum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Thaulum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u.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era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within a week, his body dissolved into rainbow light. So these things do occur. And this is also quite fairly recent. And even in India, during our lifetime, although some of these great masters have not displayed any supernatural kind of feats during their lifetime, but at the point of death,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own tutor, late tutor, Chabdilun Rinpoche, when he passed away, he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3 days. And recently, about 2 years ago, there was another practitioner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0: 2 years, Mother.
1: Sorry, it was not 2 years ago, it was very recent. This was a Saikha abbot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are not only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masters, but also they do occur, even our own generation as well. So when you look at these accounts, and then if you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even a glimpse, then you can connect with these accounts and then at least have a sense that yes,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spiritual, high levels of spiritual experiences may be possible. So when you hav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you'll be able to appreciate the Mahayana doctrine of the four Buddha bodies. Otherwise, if we have to understand Buddha's enlightenment purely in conventional terms, which is the standard received view, the conventional view, which is that the Buddha Shakyamuni was, until before going into the 6 years of ascetic meditation,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and from his meditation onwards, he traversed the whole path to enlightenment, particularly from the path of preparation on to the culmination of path of no more learning. All of thi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kind of understanding of Buddha's enlightenment becomes problematic. Whereas if you have a mor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not so much as in terms of Buddha Shakyamuni being an ordinary person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within a single lifetime, whereas if you view the Buddha's enlighte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ahayana doctrine of four Buddha bodies, or the four kayas of the Buddha body,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his physical appearance as a human being is the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which was assumed specifically in order to suit the mentality and the needs, spiritual needs and temperament of a particular context. And this Nirmanakaya, the emanation body, is assumed from more subtle level of body, which is known as Sambhogakaya, or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And this Buddha body of perfect resource in turn emerges from a much more underlying true nature of the Buddha, which can be seen as the truth body or the wisdom body, Buddha body of perfect reality, and so which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nature of reality, which is the Svabhava Kaya, the Buddha's natural body. So when you view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four Buddha bodies or the Buddha Kayas, then one will be able to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Buddha's enlightenment.
0: Yeah. 다요. 지 영자 전에 좀 된 대기 거두 나셔베 나로리아 데뉴 숨고다 거두 지 지 람자로 서버 디디기 아니 거두 자셔베 디마도 지 택신 데뉴 디디 거두 나는 매버티 아사브샤레샤 에 아니네 나한테 변하지 변하는데 되면 시진은 더디 변하 시진 못 되면 차잖아 내 자꾸 봉리야 좀 된데 시진은 더디 가능한 인벌이 두두자네베 코로 다주법에 뉴베 소업에 자시부샤 여대부시기 아데 무슨 가도 자시기 치면 있네 근데 수야지 요마래 자상가 야니네 더버 좀 된데 에니 가수르다 좀 더버 좀 된데네 마 석계게 담바디 딱 루루도 터미를 막 나와 주신 거 요리 좀 된데네 루루 바라리아 지단전에 로십지 심어 이 말이야 디바슬라마 큐베스 고아르와 자자가다 남주인이 루루도 타미니 잠자인이네 마다 교시아인 거야. 그래서 리르자네 전주서버 서비 남정 주서버지 다 남사실에 모두 와. 아니 대단 대리 이메 인도산에 나도 떠가 봐야 그돌이야. 아니 나 태신긴 도디도 제디 그주 나한테 여 말이디 자주 보는 게 그주 잘들 내 여 말이디 이네 아니 전주서버 지 잠자하러서버 뒤죽 거든 잡았지. 다 손대기야. 그래서 대리 이메 인도산에 다 리드마도 가수래 다 되게 레다 지기 아니 타고 나온을 배지다 인설이 근데 그 안에 아니 지기 전주선배 때는 가서 그러다 송이야 대난에 장 앞에 최능식이 다 내다든 그 몰이야. 아니 지 유지과 송야. 대야 준된데 초고 주고 개롱 남자 다게 돈을 숨베 유지는 뭐지? 맨 투부 점지 숨고 서로. 맨 된데게 다 유지지디디 초고 주고 남자 다가라 하는 개롱 남자 다게 돈에 착대게 잡아 다게 돈을 숨대야. 다양시 왜 귀 돌린다고 다시 가서 재미네. 내주주 와다변은 리즈테디 에야 가리니 그게 콜리지에 개부나 봐. 콜리지에 다 개부지기 그게 로다도 틈벌지기 이노 된대기 직사바스면 소유권에 여대 봤다. 된대기 띵고가 나발 파이 나발 신이 저거 거대야. 다야 되는 신신의 라미기 주디주테디 이니 이리트다 대 냠솔레나 판도 여대기 두지지기 코란게 뒤제 상감다 뒤제 나바다 아니 선함다 즉 대다 뒤네 아니 디시시베 칠레 긴고 나발이야 매밀 흐르수도 시작되게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아니 다시 상 나발이야 시작니 유지송 되지 해지 영사래
1: so if you look at
0: 자 저들이 이두산에 좀 된 대게 아다 그러나 유지 남샤도 제대로 좀 된데 셰슈베 급 다가는 거 쓴 거야 좀 제키면 돼 봐.
1: If you look at the conventional evolution of Buddha's teachings, certainly, for example, like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Buddha's scriptures were compiled by some of his disciples, his principal disciples, at three different stages. And within these three different stages of compilation of the Buddha's scriptures, certainly Mahayana scriptures were not included in it. So what we find are the scriptures which are now part of the Pali tradition, they were included in this. However, if we look at the Mahayana scriptures, we find that, for example,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ere said to be taught by the Buddha at Vulture's Peak in Rajgir for a huge at a huge congregation of disciples including bodhisattvas. But if you were to physically go and visit the place, there is simply no way that that amount of people could fit in the summit of that small hill. So we have to understand these accounts at a different level, not necessarily at the conventional level. And also the Mahayana understanding of the transmission of Buddha's teachings and how they were compiled, the Mahayana scriptures, were attributed to Nagarjuna, principal sort of custodians of the Mahayana scriptures in the case of human beings, were Nagarjuna and Asangas and so on. And there is a gap of 400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Buddha and the emergence of Nagarjuna on this earth. So,
0: and
1: about 900 years difference between the Buddha's death and the emergence of Arya Asanga. So what is that connecting link? What connects in terms of the continual transmission of the Mahayana scriptures between the Buddha and, say, a historical figure like Nagarjuna, who comes 400 years later? So in the Mahayana scriptures, that connecting link is attributed to bodhisattvas such as Maitreya and Manjushri in the case of Nagarjuna. And these are celestial beings and who are seen as the connecting link between the historical Buddha and the human figures such as Nagarjuna, Asanga, and so on. And also we find in Bhava Viveka's text, Tankaji Juwala, The Blaze of Reasoning, where he explicitly states that the Mahayana scriptures were compiled by the great bodhisattvas such as Manjushri and so on. So all of this does create a rather complex picture. And so the question is, how do we understand this seeming gap in term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also, how do we understand the evolution of Mahayana scriptures from a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So what we can say is that Mahayana scriptures were probably not taught by the historical Buddha in the conventional sense to a general public. Mahayana scripture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may have been taught to a group of a few individuals who were at that point thought to be most suited to receiving those teachings, and also the teaching itself may have taken at a plane that is not necessarily conventional as we understand in terms of historical concept of time. And similarly, you know, at a further level of one could almost say a mystical level, there are other teachings such as the Vajrayana teachings were given by the Buddha, the Tantras. And within Tantra, we again see many different classes of Tantra. Som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while maintaining his appearance as a fully ordained monastic member, and such as the mandalas of the Buddha Shakyamuni. And then you have also another class of tantras, such as the yoga tantras, which belong to the yoga class, yoga tantra class. There, these tantras were taught by the Buddha, assuming an appearance of a kind of a universal monarch as a celestial figure, and then giving these teachings. And then finally, you have the third class of tantras, which are known as the highest yoga tantra or Anuttara Tantra, where in correspondence to the physiological and mental and emotional kind of state and structure of human beings, Buddha has taught these tantras by assuming the appearance of the principal meditation deities and then transmitting these tantras. So there again you need a different level of understanding to really make sense of the historical origin of these teachings.
0: Pena anda di sorry pe sanga nyamnin singe gi dujo khorang gi sangam da ta jene gi da ko ka so ne ju de tyne gyudi da ka so re gyudi jingo men da da ka da gyudi nyamnin men da de da ko yong de gi sa pena anda di ta sang lo sa wa da ba shire ren jin kong 등고기 시작했는데 저거 전부 다 캐바 전부래 캐바 전부 인물이 지지부터 송로를 하면 캐바 대단한 등고 도와내 시작 뒤에 되겠지 그래서 공기 등고기 지둔식 나눠 뒤송샤 아니 룽기 포화디기디 룽기 펀삼디 사운드베 겸에 송시베 룽기 펀삼디다 뒤지 걸릴 겸에 송시베 룽기 로다니부디 또아서 부다니부디 아래 지나다 코랑기 스페시 가서 우리 냠룡기 심주 제인디 등고는 송셰베 룽기 판점도 이리베 딱딱 라추기도 우스 사운드베금도 송셰베 룽기 라추기민도 세네 송도와 코라랑게 송나도 지금 코라랑게 지금 싸다 룽도 지금 로다로 지금 타네 다 뒤죽 걸려 금도 송셰베 딱딱 고정기가 이거로 봐요

주문하시리 탐제베 섬기 더니를 쓰여 말해 다 섬기 더니를 쓰는 디루지여 디 멤버네 자 디리 임베 인도고 섬레 턴 셴베 추유 추유 예바래 봐 쓰다 디디고 섬기 깨바다 말해디 이내에 따디 내시다 시작하고 있어 봐 야오정 아래에 신문도 봐 야오정 아래에 메신디 딱 간다 지기 가서 그래 그게 ngobor analiya kor rangi chi ringde ju chi ta yung ya re pena ngarang zo chi ta de pena phungbu digi ya ku tu ti ga so da ne ling ju ya de chim be na ne ji de to ma sha kong ge da ju ji de ma sha kong ne ji de cha wo ne ji de ma sha kong ge da ga da tong ge ke du li ya pe ji da kai du sa ji nang ge du sa ji 등본에 소원은 신기 등고균에 소원은 들으시기 딱 카이 뒤 뒤네 배지도 영원되기 아래 자상가 신내기 나도 되기도 배나 돌아 샤샤나 뒤에 링리야 거래 연령이 뒤야 데이스산에 어다 뒤뒤기 직전 동배 개배 그도기 다 가다 지금 철고 뒤네 어디야지 철고 뒤네 어디 딱 나 카이 뒤샤 난게 뒤시다 야 이네 난게 뒤시 딱고 무디면 되면 신기 딱고 뒤 배지 말해 Kore Jujuaji. So today you may understand it. Now, do you chigle druba la? Do you chigle druba sunga la? Any rimbe rimbe rimbe chene, ko penu didu gita, kendo judeaji on the gitua. That dinan ta legi chiba judi yar, legi chiba wangi, any ko number of shanda shanda jujuaji. Then there is any didu penu gita, ko tensing and chagua. That dinan lele gorba. That less is an eh? Mesti lima agaknya susun bayar itu ini tu di ilegal ni terus bayar. So jadi ini baru sahne tak kata kasih kure di ilegal ya cawar itu ko nyumbung tu dengi. So nyumbung saya dia korang semgi kalau number siapa ko caca cade bayar. Tapi semgi kasih kure pergi nampu cahda menjadi dengi nyumbung saya yang dengi. So jadi ini baru sahne tu sesama tambah ina. Tapi semgi nampu cahda ko pergi 지기 견쟁지 간에 딱 가다 치질로 지기 레니 디 왕게 인 레사네 용두자네 마다베지 되니 온데야 다 가서 셈리야 아니 지 가서 그게 치질로게 르 레버 멤버 그 거를 치지 말로게 딱 네디야디 디 가서 랑생 나와디 셰입니다 딱 가다 지 양다고 뭐 입어서 그러 양다고 뭐 입어 양답어 메인베 르레니 용베 커돌이야 아니 견리 원댕에 양답어 르레바 메바 코라 전딱 가셔 그게 어제기다 쇼모다 다 치질로 르레바 메댕에 지기 딘데기 때는 용데버 이디 학벌에 있네 딘데기 다 학벌에 있네 가셔 다셈 뒤에 때네 이 용데야 이디 가셔 그게 답에 치 용데야 지기 자 이제 인도 따와 안데디 셈 뒤에 뒤에 때네 아니 다 마타게 대빈 남주들이 연대하지 내 마도 대래 셴도 아니 가사 주구디 대래 셴베 접하고 요 말이스 근데 인도 감수부디는 셈자 모수하고 심리기는 심지는 너지 너지 나서 그사다 되지 다 디나네 지 로이 왕게 다 낭셈기 any wangi sim tuma tuge tene ta ta ma da shu yong de ya de cha la ta de de yin du yumi le chung ye ma re ta gbe ju le chung ye ma re ta mi da gbe ju le chung re te ya sim ma tu ye tene ko ra sim ma tu ju ma tu yin du sa ne te nam ju di de ko ro chi ma ta go chung de ge sim tu ye tene de nam ju di de ko ra te do sim chi ge ko ga da de bi na ba khne jong da ma yon de 유인땡네 코로코로 투무모인베 아니 데뷔나바 그리 차야게 누버시 예배땡네 연구야지 차이구도와 자 드리인도 그 가사 미다구에교 누베이겐세 소원은 시지기 고야시도와 다 디나네 사제탐제 둥여 와서 손대야디 다 기시기 다 자연 그게다 가서 집어보라고 셈 모두와 대왕의 중화 셈 가래 모두와 잡았었나 Nyomongu motiva chaba. Sakwas lono tsokbe mingus pechi insere. Zada sakwas chabas lono tsokbe leba lono chaba. Sim kazo motiva leba, nyomongu leba. Nyomongu leba.